0: 하나 하면 X축이 오면은?
1: 그래.
0: 파스를 하자고
1: 이 시스템에서 페이스를 선택해. I'll update to now momentarily.